자르려고. 후불도 배가 공을 줘야 기는 또 힘들 때다야. 후반주 고뇌이라 생 샤이디 시세 때 후불도 배가 공을 줘야 기는 샤이디 힘들 때다.